0: 그래도 엄마 밑에 제가 꼭지 꼬라기 살아가 내가 아무 상담도 엄마 니가 사절해봐. 어디 미니지 늘 누워 거 도로 이도록. 하디 또 밤 톡들어봐 또 우리 버스나까지 누가세 행나 타이버 동네가 내이버 누기 마석래. 아두두 나 자고이 세세 거기 좀나 숨 파포머 같은 게 디나 트레이더는 꼭 직디 B 오이나 M 오이나 P Z 또나다 이네. 아두두 나 하이리 버스 이파이 포싱스나 탐험받다 자고이 세세 라이포 하이버스 데이데이데라 라이 세카리노. 아디 라이 세카리 심볼노. 아두가 맞다 마이베스 카이노 라이포 하비스 차디 바자고 이시가 레이리버 쿠텍 자홈홈 포마디니 나트홈 포마디니 하비기 심볼 나트가 땅쿨 레베스 커뮤니티 두라 심볼라 하리베 심볼 시나 카디노 아두두가 마시기 라이포기 마눙다 사리 베스 데데 야오리바 히스토리 아디기 지오그래피 아디기 유문 시다 카디 타이 나트가 나 학상 사바 시다 카디 타이 판토이비 시데 데 카디 히스토리 레디 판토이비나 카디 카디 컬처 토르미 파캉부기 마템데 카디 토르미 마코이나 타 이바 지오그래피가 로이나바 콩싱기 마름세 카리노 카하이베세 야오드이네바 자고 이세신데다 아두고 마루바세 하우지 간함탄나 탐비드 간함탄나 낙비드레 하비야 아두고 레바키네 칼라간다 탐닝데바도 카라 탐바디 파이시네
1: 쿠키 라이하로버기 바탕시 오선자라카나 마니푸기 컬처마 코 요카케 하이타르가지 라이하로버시 쿤토포 숭냐마기야다바 마니푸기 쿠나이다 레디바 깡루푸루 쿠디마타 쿠다모이나 하이라간다 쿠키 라이하로비다 땅쿨누라비사바 하리바 땅쿨 사바 시기 마탕스데 상상자라간다 깡루푸루 마싱기 눙시나나 보기 석탐마마 사가나 보하나마 마탐다 라이하라오부시노자 카리카람 바토강로 보기 탐비
0: 아이기 미행다디 나트라 에인 오자싱데기 탐자락바 필로소피기 미행 아마송 탐파자오기 코기 왕올론기 라디 싱세 파로라바 마퉁 스데데다 아이기 오네디 땅쿨세 심볼라마니 아두가 마니푸르기 닝토 파링아이다 싱기 징미 싱기 마실 아데기 탐기 탄미 싱기 마실 톱나 톱나 옐라미 아우나 아무기엥세 아코이나 땅쿨 사바 시데데다 땅쿨 사바 시나 야마 마템데 실리세 거부이기 코스튬네 아두이 따가디 거부이기 코스튬데 땅쿨라 아두가 닝토 파링아데디 시나 징기 미니 시기 탐기 미니나 아찬미라이 디나이람다 브라이나 칼레 아코이데 힌두 릴리지어스 나트가 크리스타니즘 이즘 타바 폴리티컬 야오 릴리지어스 싱 시기 effects in equida machoi machoi tahan gibo oirong gani au na la harau basida di loina mag join to baya ba ekhoi ethnic people oi taraga di adu ekhoi ethnic people nat ba sing do gi bound thamam bane ba lai khoiram ba di ai thoram do khangin ganu hai bane ba au na ano ba matam se di ho ji ekhoi gi mai mai gi mieng geng na kan da thamak ba communism gi pieng se di yang kan di ekhoi gi tangkhol gi maming yau ba maring gi yau ba kabui gi yau ba se important oi se ekhoi na langathen harau ba di mading thokpai na suya we ado sisi mi ka su tan tan na mo ne ko sisi na nong si san na ba di oi de ba ado mi politics de yeng na tan de mo ma sen ge communal crisis na de tham na bo na ba da religious the base da ro ga chi adum taw ro pasi me de khuina thing bang am de si la bak thi ba ne du ga ai khoi gi culture si da yaw re ba si di ma ming pan tra ga su ai khoi ethnic people sing na tra ga ai khoi gi lam si da la ga ai khoi gi lam si gi oi de ne na hai na lei ba kang bu do mi sak to adudadi adum masak singse khangale do ayam bana la herau bada yauri ba singse di symbol ni symbol khangwa se di tarai bada oidre
1: oza la herau bagi mutang se da tabi bi sing da so atuki mati khangning bagi khoulam ba zu adum phorom gani life am amaga amaga la herau bagi mawung saktam se adum khenna bagi mami ma adum uri hojiki mutam da leiba na hasing ase na la herau ba hera kanta la na lam tolok pa mutam gi aduki miko adugi nungai ba adubu la herau boina adum uhan ba smaina lana na chat khibe ya bagi ꯑꯩꯈꯣꯏꯒꯤ ꯃꯃꯤ ꯑꯃꯁꯨ ꯑꯗꯨꯃꯛ ꯇꯥꯕ ꯍꯧꯖꯤꯛꯀꯤ ꯃꯇꯝꯒꯤ ꯃꯤꯔꯣꯜ ꯑꯁꯤꯒꯤ ꯅꯍꯥꯁꯤꯡꯒꯤ ꯋꯥꯈꯜꯂꯣꯟꯗ ꯍꯥꯏꯖꯕ ꯇꯥꯔꯦ ꯑꯣꯖꯥ ꯃꯔꯝ ꯑꯗꯨꯅ ꯑꯩꯈꯣꯏ ꯂꯥꯏꯐꯝ ꯑꯃꯒ ꯑꯃꯒꯒꯤ ꯂꯥꯏ ꯍꯔꯥꯎꯕꯒꯤ ꯁꯛꯇꯝ ꯑꯁꯦ ꯑꯣꯖꯥ ꯀꯌꯥꯝ ꯌꯥꯝꯅ ꯃꯔꯨꯑꯣꯏꯕꯒꯤ ꯑꯗꯨꯒ ꯂꯥꯏꯐꯝ ꯑꯃꯒ ꯑꯃꯒꯒꯤ ꯈꯦꯠꯅꯕꯁꯤꯅ ꯑꯣꯖꯥ ꯀꯃꯥꯏꯅ ꯂꯩꯕꯤ
0: ꯂꯥꯏꯐꯝ ꯑꯃꯒ ꯑꯃꯒ ꯍꯥꯏꯕꯁꯤꯗꯩꯗ ꯂꯥꯏ ꯍꯔꯥꯎꯕꯒꯤ ꯀꯥꯡꯂꯣꯟꯒꯤ ꯌꯦꯡꯕ ꯇꯥꯔꯒꯗꯤ ꯍꯥꯏꯗꯤ ꯂꯥꯏ ꯍꯔꯥꯎꯕꯁꯤꯗꯗꯤ ꯀꯪꯂꯩ ꯍꯔꯥꯎꯕꯒꯤ ꯃꯁꯛꯅ ꯁꯤꯅꯤ ꯆꯛꯄ ꯍꯔꯥꯎꯕꯒꯤꯅ ꯁꯤꯅꯤ ꯃꯣꯏꯔꯥꯡ ꯍꯔꯥꯎꯕꯅ ꯁꯤꯅꯤ ꯍꯥꯏꯕꯁꯦ ꯅꯤꯡꯊꯧ ꯄꯥꯜꯂꯤꯉꯩꯗ ꯂꯩꯔꯝꯃꯦ ꯗꯦꯃꯣꯀ꯭ꯔꯦꯁꯤ ꯆꯠꯂꯕ ꯃꯇꯨꯡꯗꯒꯤꯗꯤ ꯅꯤꯡꯊꯧ ꯄꯥꯜꯕ ꯃꯇꯝꯁꯤꯗ ꯂꯧꯈꯠꯂꯝꯗꯕ ꯄꯣꯠꯁꯨ ꯅꯠꯇ꯭ꯔꯒꯅ ꯈꯨꯟ ꯂꯩꯀꯥꯏꯁꯤꯗꯩꯗ ꯇꯣꯈꯥꯏ ꯇꯣꯈꯥꯏꯅ ꯄꯥꯡꯊꯣꯛꯏꯕꯁꯤ ꯃꯈꯣꯏ ꯂꯝꯗꯨꯒꯤꯅꯤꯅ ꯍꯥꯏꯅꯤꯡꯕꯁꯨ ꯌꯥꯎꯔꯛꯑꯦ ꯑꯗꯨ ꯇꯁꯦꯡꯅ ꯂꯥꯏꯆꯠ ꯑꯃꯁꯨꯡ ꯂꯥꯏꯌꯣꯡꯁꯤꯒꯤ ꯃꯇꯨꯡ ꯏꯟꯅ ꯌꯦꯡꯗꯣꯏꯅꯤ ꯑꯗꯨꯕꯨ ꯈꯨꯟ ꯑꯃ ꯂꯩꯀꯥꯏ ꯑꯃꯁꯦ ꯁꯩꯁꯛ ꯈꯔ ꯃꯥꯟꯅꯗꯦ ꯅꯠꯇ꯭ꯔ ꯊꯧꯔꯝ ꯈꯔ ꯃꯥꯟꯅꯗꯦ ꯍꯥꯏꯕꯗꯤ ꯃꯆꯥ ꯃꯆꯥꯗ ꯍꯦꯟꯖꯤꯟꯕꯗꯤ ꯌꯥꯎꯋꯦꯕ ꯑꯗꯨꯗꯨꯅ ꯂꯥꯏ ꯍꯔꯥꯎꯕꯗ ꯄꯨꯔꯛ ꯃꯥꯡꯍꯟꯕꯗꯤ ꯑꯣꯏꯗꯕ꯭ꯔꯥ ꯍꯥꯏꯅ ꯈꯜꯂꯤ ꯀꯩꯅꯣꯗ ꯂꯥꯏ ꯍꯔꯥꯎꯕꯒꯤ ꯃꯦꯁꯦꯖ ꯑꯃꯁꯨꯡ ꯌꯥꯡꯂꯦꯟ ꯆꯔꯨꯗꯨꯗꯤ ꯃꯥꯟꯅꯕꯅꯤꯅ ꯑꯗꯨꯗꯨꯅ ꯑꯩꯈꯣꯏꯒꯤ ꯆꯛꯄ ꯍꯔꯥꯎꯕ ꯍꯥꯏꯅ ꯍꯥꯏꯔꯁꯤ Siba. Sak Baharao Bugi Manung the Chalibsida Andro Magdada me a topana changaga ying Baharao Baba Ma and me a topa changanda Baharao Makal Ani Lady. Adugum the Chakpa Hiva Sida Awang Seng Mai Gi Adegi a Kwigi

0: 세기 마르크스다. 콜라마 카 바이카차기.
1: 할로. 할로. Good morning, madam.
0: Good morning. Can I be of no?
1: 오늘
0: 상기타. 나시 good morning. 마니푸르다 콜타 비락바 카람바 펌비 세이타 비닝 바노.
1: 람바 랑기
0: Hoi lamba film ki sei sekwa. Adu isei si thazara ge taminera sira.
1: Hoi taminera zina ba.
0: Hoi sei. Hoi radio tabiri ba pomna makaloina na taminera si isei thazari.
1: Thank you, ba.

마탕 다묵 다비라시 필마시 막다득이 소나리 무카르지나 삭바 모이랑템 이나우나 세링바마디 사골샘 티젠드라나 세랑바이세이 필마시기 세이품나 막기 세링바마디 세랑바 모이랑템 이나우마디 사골샘 티젠드라

사타자리바 더럼 빠링가 세기 농틀 뽕 따라니 토미니 따라 쳇바 마담다 탐자리 라디오 드라마 반통 능아이리 아이바 나우렘 틸로타마 데비 부톡바 마이밤 이샤칸타 아마디 부톡바 다 땡방바 아톡밤 수바 챤드라싱

아목수 하이니 농시북이 마이나 주우라바 타모이 아마다 잉라바 닝텀기 우레나 타모이기 자이나보 잉한방암로이 라이제 이싱기 마훗 신바야바 포착 아마 레이터바금 농시북이 마훗 포착 아마나 헥트 신방암로이 봄노막 타모이 아마디 와클 아니기 야신나블랑다이 아두타나 잉한방암가니 마탕다무 구돌 덤제리 리포터 품마시드기 소피아 살람기 콘젤다 사친드라 톡촘나 사이랑바마디 오깃 아무숨 돔바 탕점 아니푸나 사이랑바 이세 담이나세

0: Hello. Hello.
1: Hello?
0: 따라 녹차리까 나와 빌어보노.
1: 야이 청법 싱하다기 콘징노 노비
0: 응우비 따라 녹차리 가시 콜도 위럭바 카리카람 와폼 싱 탐비가니.
1: 어사 거기 마니포 달라이바 거기 콰이람반 바자 마케텐 하이나 카메라에 나오듯이 그게 우리 마케텐 메뉴즈다 거기 또섬 섬비 마징이나 그 코이미티 한테 코이 많이 보이는데 근데 팀 한테 팜마가
0: 호이
1: 코이 개체 지금 먹고 있는가 이거 거 참.
0: 마시망나수 아이코기 말렘기 마폼 쿠디 먹다 아이코기 이마싱나 이마싱 각도나 팜 먹게 되네 하이버기도 먹다 마야암 사캉비바 아파오 범어 마스 오이리브니 하이 마카타비오
1: 누가 거기 누가 마케 천지 먹는 게 나타나 거기 누가 파리엔 누가 소소 벌레이다. 대신다나 뭐 거기 난난이 한타 삼바제
0: 호이
1: 거의
0: 마시
1: 맨날 나가는 거 아무도 한번 우드레가 생 두간 거서리 두간 어로 비용 뭐 어로 아니기 가리 용도 어로 뭐 어로 거의 맨날 이거 봐 아무도 한번 우다가 나는 뭐니 뭐니 한타 삼바제 그치 양 만자다가
0: 마세 코이나 우슬루도 바 강절루도 바 소이람 바야이 코 아토파 도마 요람 바스야 헤네 탐즈게 와폼 심마 탕시데 텐젠자라가 하우지 시카리 도 비르미노
1: 땡스라고 또 오자 더벅 마이살라가 공간이 그 카라노에 가도 되게 마신자 캔디게라 좀더 엄마가 따르기 더 무슨 따져라 뭔가
0: 호이 호이 에코이 토롬세 마통 코이나 렙처로 보면 뚱뚱한 시에 목 하우브시다 콜 마야암 또 비럭 버시 아드 먹 누가요 봉독 비람에 이사기 원에 디 카리 그마이노 파우비게 시시보
1: 뭐는 야래 좀 우드라가시 나시 타비도 거제 시암 누가에다
0: 호이 호이
1: 아이스 팜냐시가 엄마 간단하게 자리 봐 팡바 아무튼 프라이트 오니 이제 이제 와 홈에 좀 탐닝 되나
0: 파니
1: 아는
0: 파니
1: 파니 하는
0: 콜
1: 거야
0: 또 비럭 봐 토롬 사부 사루가 비바 하니가 일단 타겟절이 마탕이 콜 뭔가 의미됐어
1: 어 땡큐 서
0: 타겟절이 허제 뭐 그돌 덤절이 이전 film 시대기 사다난다 로메사마디 난데쇼리 아홈게 품바 컨절다 브로젠도와 행차나 사이랭 바마리 고피나 세랑 미세니

0: Hello.
1: Hello.
0: Hello. 다람 녹철이 까나비 비르바노. Good afternoon. Good morning. 명래품 닭비요.
1: 방송
0: 좀 말해 가지고 방에 놀러 가봤지. 놀러 가봤지. 아, 그때
1: 아니
0: 좀 아빠가 미 다자를 만들고 여기가 골라 보는 게 나한테 양 그냥 비해 뽑아 주세요. 그래서 아니 드라마 나가 나가면 타올 버리죠. 우리 아무도 올해라 못 봐. 그 시세 헬로 레디스 오늘 또 접은 시세 너무 많이 넘어 오이브기. 그 아 아두나 폰인
1: 프로그램
0: Hi, Pani Pani. I see you. I'm not
1: sure. I'm not sure.
0: फिल्म सिदगी वसंत रानी खोंगदोइरोगले हाइना सेहुबा आरके नंदेश्वरीकी खोंजेलदा जी कविताना सेरेंगबमदि गोपी एमसुंग तोमना सेरांग मिसेसी खुदोलदंजरी तमनेसी

의실로 야로이 및 세이로 파오보다 그돌기 야로이 범 다비르시 곰비레이 품드기 종탐 감라 아마디 군조이 구마르 아니게 분바 콘젤다 콘사바 이보정나 세링바 아마디 아리범 샴샤르마나 세랑바 이세이 그돌담자리 있다면서

구돌기 애니 수부들로 굳절이 또래이 프림스드기 마두리기 건절다 가이뎀 이모노 세령바 무디 런빌통 나는 세령바 이세이 코이랑이 북닝시

땅가가 쓰기고 있나 그 돌결을 부달러 고처리 우탄발 필름 시드기 싱그니와 아마디 소리 센점은 이게 분노 컨젤다 라젠 연꽃 뽑는 세령바 아마디 소리 센점나 세랑 미세니 담임이지.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와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나디아 사과점대기 발른 공바 토롱기 아니 슈보이나 따미나레 마카자 타럭보이나 독좀 징렘바데기 봉레 봉레바 무 따미네시 징렘바 호르시

덕점 증렘바데기 고유 봉예베 다미나레 군웅이 세이삭바 아몽 다미나레시 나시기 거기 다우럼다 군웅이 세이삭비게 도리방앙 다우렘 단레비 단레비 하우레시

마탕다목 구덜덤자리 타저버기 왕어다 품스데기 런빌통나기 건절다 지가비다나 세령바무디 오켄 아막점나 세랑바 품스니

따키다부 꾸이리 눙시르바 쿨렁 이사이기 사이핵 땀 컬브라 마땀마기 이첼렉다 젠트라 컬브라 징질 마땀기 쿨렁라만 나시디 ngamnamak mami shamkri kanana kanabu hanna yingna khijri aita gi soidaba haiba wakhalna mangda tha adungai ipa ipugi phajaraba lau pathapti ngamnamak mangkri

나한자리바 이세야 시글로이나 와클 암바디 이세이 더럼 란톡자바 마당한 시들로신자리 구돌덤지기바 이세이 생기 세이석바 암바디 세이랭바 생무 등신나 아한비 세이기 세이석바 능토

라이스룸 비모부 타그자리 르나나 아가시와니 인팔기 더럼 다비리바 메안뿜나막부 뿜파마시다 묵가하나 다람 녹자리 노룩자리 하우직 뿜파마시다 메암기다 막다 부르드는 락자리 나이코 다키세이

0: 아숙 캐노파 위슈 라릭 파리바로 미토이 미헨 방남나나바 라이 깐나 파가다바니코
1: 뽀뽀
0: 까져오라보게 내 슈바 뽀뽀다 시향나 하유 까져오라보게
1: 뽀뽀 아이기 이마 아이기 바바하기마 맹카리까 위 뽀뽀
0: 왜마
1: 먹고이기 라이 펌 까다야 되놈 나 슈부능 시비도 나 묵대 다 비우바 뽀뽀
0: 하르티 슈부 뽀삐 마기 라이 펌디 아사음기 허자이 맑대 이 쿵강된 아조가 슈부 뽀뽀바 바기 라이 펌나 가와티 라스바리든 마펌 마시대기 야암나 타피 슈네 마펌 마드 세펌 남로이네 하르티
1: 마펌 마시대기 야암나
0: 이슈기 타모이다네 누가이다 바까리 마타 칼루간 이슈기 대목도 뽀뽀레리 버치디 이슈부 뽀뽀와나 비락 버치티 이슈기 망다 빠기 하이두나네 뽀뽀나 뽀레이바 이슈나 가리기 대목도 와리 번호 뽀뽀하라게 따르고
2: 간치 바바 바바 아기나 펌다 람담 담람대기 마하키나 사비자이 꾸마나 시티다 와롤 카라 봉독석히바니 바우슈 바바 아기나 펌다 까람 마이나 담나 시기 바바 칼로보다 망금나 토글로보다 더욱더 오구마나 나 싸우고 싸우러 일하나마 삐신 비드나 제일기 세권 농덕분 시에시 마 팜마땀 강렬을 낸마 따크리 봐봐
1: 그래
2: 아리 마 시와 팜마시 도울시 노마 바바하게 아쉽다 이사하게 마 석영제기에 하이든 락세라미 아두부 바바하게 와해에마나 아이기 이사하게 마 석우조 방키디 봐봐 그럼 마 땀드노 이 밥세레 바이기 미나시나 아이 이사하게 마서고 벌럭거다 봐시 봐봐 마동도 무이락락이 나하기나 사비저이 꾸만 고하티 센트렌자
1: 나한테 뽀뽀 아이기 봐봐 아버지에서 뽀뽀
0: 내마
1: 나하가 이기 나올라 너희들아 내 봐봐
0: 이슈기 탐모이다네 눈하이 따박까리 마따 칼로가 눕고 마따마시 탱젤해 이슈는 싸안해나버네 뽀뽀 싹 뒤룩히게 이슈부 뽀삐 마기 라이 펌다네 뽀뽀는 소이드네 딩비가니다 뽀뽀 싹 뒤룩히겠고
1: 아이고 뽀뽀 아이고 뽀뽀 이마 봐봐 라이 아이 호중 마기 마기 말한테 잠깐 아이 마기 말한테 조이드네 잠깐이 아이 마기 라이 펌디가 뽀뽀 황라비라 슈붕아 비우고 뽀뽀 아이 뽀뽀는 달란다 이 마기 말한테 잘해 뽀뽀 나 세모 아이 오기래도

0: 진짜.
1: 나서 아무놈 시비도 짝하지도 비자비오바이마 이사기 하면 나를 해봐.
0: 네 비미자. 나 사도 수야하면 속터 우리 나 무가 일남되기노. 이만은 앵겨라 아마 호랑마 생긴 말로 이니 구원기.
1: 이마.
0: 아두는 이만은 아니 보항하시고 바꾼 비로면 나 무가 일남되기 라꾸노.
1: 아마니 보레기 라꾸네 이마.
0: 아마니 보레기 라꾸네.
1: 아이고 뽀삐. 이마길에 탐티럭바니 이마.
0: 그래. 난기 뽀삐 이마길에 탐티럭바. 아들이 하여는 비미사. 남부 뽀삐 이마길에 탐니 마 팜가라 와이들레이브노. 이마나 캄모르브디냐. 마 팜마디 엄마바이 마틴게 가릴람들레이브노. 엄마 하여 이마.
1: 아이기 뽀뽀네 탐피럭바다. 아이기 바바길에 탐. 가와티라스바리더디니. 아이기 이마길에 탐. 아스팜기 허자. 아이기
0: 아들이 하여는 비미사. 난이 뽀뽀라 난이 뽀삐 이마기나 민디 가리꼬리 한하리 이마담 뜻하무는 비미사.
1: 아이고 뽀삐 이마기나 민디 비디아라니까 나는 마하고 칸드레 나는 마하고 칸드레 아이고 나는 뜻하비 오바
0: 이 비미사 내 제리사는 와는 살리바 콩절라디기람 마 팜까라야 되시는데 마 팜마시다니
1: 마 팜마시
0: 이마하고 온드라오니 이마기
1: 아이게 마대 나하고는 민우시 아이게 나대네 이마 마폭폭이 마사고 숙라바 아시랑이 맘라바 만들 마눙도 호동나 말라고 땡타나 외베게 콘젤라 만들 농단님 하우라바 나나 타나마 콩탄도 기사나 비리 마대요 도물 마라 아두간 하대 가리수 나이트라비 마마 마파마세 강가베 아이기 다박다 빌로우다기 비랑친 다박가베 나때 나가리에 마네때
0: 마네를 빌로사 나 신인항이나 망길에 빌라이박 티르비나 마하라 나 물보고나 마네 나그리 강간보 이마하게 타모이다 짱리바 무부길에 실레실 사디까리시 강간보 노음부터 락뜨네 싸바 하고 후에 마파고 이마하네 뜨자고 난 이마 부하라 그래 이마 이리 마티 이마 공들 이마
1: 이마
0: 이마 자자
1: 가면
2: 나 이마 자자 이마
3: 아이 누가
2: 오자 나 오래 이봐 나 봐 이봐 머리 주려네 마나 할 것이 자 강도 제게 이봐
3: 이마 이거 봐지
2: 훌려 폴리스 스테이션에 잡는 애 이봐 이봐 자 네 보람도 도미노도 자들 라라라라라라 라미야
3: 봐지 시아기 인스펙터라면 왜 이렇게 해봤더니 아니 내 바이브 뒤로 가다 보시고 못 본 거다 이러네 봐지 아도 난 그렇게 강나 잘해봐야지 더 이봐 플리스 대천에 잤더나 리포는 도미넘디 아이더나 너무 이봐 틈을 야들어
2: 다 파리 파리 봐지 맞다 뭔가 링가 시다 봐지 이 바이차 샀더나 이 바이기 리포도 아무튼
3: 랄랄랄라
2: 에이 넌 뭐 하이브 시다 알아버리네 헤이
3: 너 비무사 넌디까 나노
2: 어때 난 못 가다 이기 노네 봐봐
3: 너 비무사
1: 임마
3: 안가가 시복 가다 이기 노네 야나 술 쏙 됐네 좀 오래 다른데 비자 비득 들어볼까 이노 아이 난 못 가리 가리는 게 그런 비자 비득고 야들었냐
2: 쪼쪼쪼
3: 가리 가리는 게 그런 비자 비득고
2: 에이 슬 아차 부드 싹 아니면 못 봐갈래 이브리 고쳐 슬 그런 비자 고치
3: 마샤 아차 와도 없네 쇼
1: 되는 거 임마
2: 그 다음에 내기 노래 뭐 성과 사수 강도 방학 만 임마 그 가이들은 또 갈래 입시나
1: 임마 내게 태모의 빠도 봐봐 학생어 아이도 뽀뽀 봐봐로
2: 그니 아이 여식가 나눠 뭐 시켜라 아이 여식가 나눠 뭐 시켜라 어이 몽매 그 천모이 빠져봐 할아버지
1: 엄마
2: 뭐하고 뭔가 싫었다 이마 그만 에이 아가가 시끄러워 이기라 아이나 흥미가 샜나 보네 아가가 시국 가라 이기 너나 찔러두고 금모이 하더불어
1: 아이 돈데 엄마
2: 나가게
1: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한 나가게 이만
4: ನಂಗೆ ನಶ ಆರ್ತಿ ತಾನನ ಬಾ ಕಣ್ಣ ಕೌ ಬಿಜೋಯ್ ಕಣ್ಣ ಕೌ
5: ಬಾಬಾ ಅಯ್ಯ ಈಶ ಆರ್ತಿ ಕದಾಯ ಸತ್ಕರ ಬಗ್ಗೆ ಬಾಬಾ
4: ಜೋಯ್ ಮಲೆ ಮಸಿದ ಮೈರಾ ಸಮಜು ನಕ್ಕುವ ಇಲ್ಲ ತಿರುಸು ನಂಗೆ

0: 많은 암수 증가보다 넘버야 바보다 보호바 매 암수 야우래 시지 지전 키스도 올려서 지금과 매 암농아 있다가 아래가 야우래 농아 입었으나 그 이거 하버간 아코기 하나로 이식 매암 말로 매암 탱나바 아래기 오다 싱가폰 바 농아 입어 오다 싱가폰 담아 땡방 비바 코기 담아 떠와 비바 시나 농아 입어 미군 뭐 코이나 강나다 비스도 람플라디 로이나 미스마 칸슈 나게 탱나래 아주가 코이벌 컬퍼 람군버스 이사나 강남다벌레바 컨컨더블레바게도 야메디베
1: ꯌꯥꯝ ꯅꯨꯡꯉꯥꯏꯖꯩ ꯔꯗꯥꯃꯅꯤ ꯑꯗꯨ ꯔꯗꯥꯃꯅꯤꯕꯨ ꯂꯝꯖꯤꯡ ꯂꯝꯇꯥꯛ ꯄꯤꯖꯤꯕ ꯑꯣꯖꯥꯁꯤꯡꯒꯤ ꯃꯤꯡ ꯑꯃꯗꯤ ꯑꯣꯖꯥꯁꯤꯡꯒꯤ ꯃꯇꯥꯡꯗꯁꯨ ꯋꯥꯐꯝ ꯈꯔ ꯊꯝꯕꯤꯌꯨ
0: ꯑꯩꯒꯤ ꯑꯣꯏꯅ ꯑꯩꯉꯣꯟꯗ ꯇꯥꯛꯄꯤ ꯇꯝꯕꯤꯔꯤꯕ ꯑꯣꯖꯥꯁꯦ ꯄꯨꯟꯅ ꯑꯍꯨꯝꯅꯦ ꯑꯍꯨꯝꯁꯤꯒꯤ ꯃꯤꯡꯗꯤ ꯑꯃꯅ ꯂꯥꯏꯁꯪ ꯁꯣꯏꯄꯥꯗꯦꯕꯤ ꯃꯦꯝꯁꯦ ꯑꯩꯒꯤꯗꯃꯛꯇ ꯍꯥꯏꯔꯒꯗꯤ ꯌꯥꯝꯅ ꯍꯣꯠꯅꯕꯤ ꯌꯥꯝꯅꯁꯨ ꯇꯥꯛꯄꯤ ꯇꯝꯕꯤꯕ ꯑꯣꯏꯌꯦ ꯑꯃꯗꯤ ꯌꯨꯝꯅꯥꯝ ꯄꯤꯌꯣ ꯃꯤꯠ ꯃꯩꯇꯩ ꯑꯣꯖꯥꯁꯤꯅ ꯑꯩꯕꯨ ꯀꯩꯗ ꯁꯣꯏꯒꯤꯗꯒꯦ ꯆꯥꯕ ꯊꯛꯄꯗꯕꯨ ꯑꯣꯏꯔꯁꯨ ꯀꯩꯗ ꯁꯣꯏꯒꯤꯗꯒꯦꯗꯤ ꯑꯗꯨꯝ ꯌꯦꯡꯁꯤꯟꯕꯤꯕ ꯍꯥꯏꯇꯥꯔꯦ ꯑꯩꯈꯣꯏ ꯁꯥꯟꯅꯕꯗꯁꯨ ꯑꯁꯣꯏꯕ ꯈꯣꯠꯄ ꯇꯥꯛꯄꯤꯕ ꯁꯤ ꯇꯧꯒꯗꯕꯅꯤ ꯁꯤ ꯇꯧꯒꯗꯕꯅꯤ ꯍꯥꯏꯕꯗꯣ ꯇꯥꯛꯄꯤ ꯑꯃꯗꯤ ꯕꯦꯔꯥꯝ ꯑꯆꯧꯕ ꯃꯩꯇꯩ ꯑꯣꯖꯥꯁꯤꯅꯁꯨ ꯑꯩꯕꯨ ꯀꯩꯗ ꯁꯣꯏꯒꯤꯗꯒꯦ ꯍꯥꯏꯗꯨꯅ ꯌꯥꯝ ꯌꯦꯡꯁꯤꯟꯕꯤ ꯑꯁꯣꯏꯕ ꯈꯣꯠꯄꯁꯨ ꯂꯣꯏ ꯇꯥꯛꯄꯤ ꯑꯆꯨꯝꯕ ꯂꯝꯕꯤꯗ ꯂꯣꯏ ꯂꯝꯖꯤꯡꯕꯤ
1: ꯁꯦ ꯔꯗꯥꯃꯅꯤꯒꯤ ꯑꯣꯖꯥ ꯒꯨꯔꯨꯒꯤ ꯃꯇꯥꯡꯗꯁꯨ ꯋꯥꯐꯝ ꯈꯔ ꯇꯥꯃꯤꯟꯅꯈ꯭ꯔꯦ ꯑꯗꯨ ꯔꯗꯥꯃꯅꯤ ꯁꯥꯟꯅꯔꯣꯏ ꯍꯥꯏꯕꯁꯤꯃꯛꯇꯕꯨ ꯁꯄꯣꯔꯠꯁꯦ ꯌꯥꯝꯅ ꯃꯔꯨ ꯑꯣꯏ ꯍꯥꯏꯅ ꯈꯟꯖꯩ ꯑꯗꯨ ꯔꯗꯥꯃꯅꯤꯒꯤꯗꯤ ꯁꯄꯣꯔꯠꯁꯦ ꯏꯃꯨꯡ ꯃꯅꯨꯡꯒꯤ ꯁꯄꯣꯔꯠꯅ ꯀꯝꯗꯧꯔꯤ ꯑꯗꯨꯒ ꯔꯗꯥꯃꯅꯤꯒꯤꯗꯤ ꯑꯀꯣꯏꯕꯒꯤ ꯁꯄꯣꯔꯠꯁꯤꯅ ꯑꯃꯨꯛ ꯀꯔꯝꯕ ꯐꯤꯕꯝꯗ ꯂꯩꯔꯤ ꯊꯝꯕꯤꯌꯨ
0: ꯑꯩꯒꯤ ꯑꯀꯣꯏꯕꯒꯤ ꯁꯄꯣꯔꯠꯇꯤ ꯑꯗꯨꯝ ꯑꯩꯉꯣꯟꯗ ꯌꯥꯝ ꯁꯄꯣꯔꯠ ꯌꯥꯝ ꯇꯧꯕꯤꯌꯦ ꯑꯩꯅ ꯁꯥꯟꯅꯕꯗ ꯑꯣꯏꯔꯁꯨ ꯑꯃꯗꯕꯨ ꯑꯣꯏꯔꯁꯨ ꯑꯩꯒꯤ ꯍꯩꯁꯤꯡ ꯇꯝꯕꯗ ꯑꯣꯏꯔꯁꯨ ꯁꯄꯣꯔꯠꯇꯤ ꯏꯃꯨꯡꯗꯒꯤ ꯑꯩꯒꯤ ꯕꯦꯛꯒ꯭ꯔꯥꯎꯟꯗꯤ ꯑꯗꯨꯝ ꯐꯖꯅ ꯐꯪꯉꯤ
1: ꯍꯣꯏ ꯌꯥꯝ ꯅꯨꯡꯉꯥꯏꯖꯩ ꯇꯥꯖꯕ ꯃꯇꯝꯗ ꯑꯗꯣ ꯔꯗꯥꯃꯅꯤꯒꯤ ꯄꯔꯁꯅꯦꯜ ꯂꯥꯏꯐꯇ ꯑꯃꯨꯛ ꯈꯔ ꯆꯪꯁꯤꯟꯖꯔꯛꯑꯒ ꯔꯗꯥꯃꯅꯤꯁꯦ ꯑꯁꯪꯕ ꯃꯇꯝꯗ ꯀꯔꯤ ꯀꯔꯤ ꯇꯧꯕꯗꯤ ꯄꯥꯝꯃꯤ ꯍꯥꯏꯕꯗꯨꯁꯨ ꯊꯝꯕꯤꯌꯨ
0: ꯑꯩꯁꯦ ꯁꯦꯝꯕ ꯁꯥꯕ ꯍꯥꯏꯗꯤ ꯑꯗꯨꯝ ꯂꯩꯒꯨꯝꯕ ꯁꯦꯝꯕ ꯗꯦꯀꯣꯔꯦꯠꯀꯨꯝꯕ ꯁꯦꯝꯕꯁꯦ ꯌꯥꯝ ꯄꯥꯝꯃꯦ ꯁꯦꯝꯕ ꯁꯥꯕ
1: ꯍꯣꯏ ꯑꯗꯣ ꯔꯗꯥꯃꯅꯤꯒꯤꯗꯤ ꯗꯥꯏꯠ ꯑꯃꯗꯤ ꯇꯨꯝꯕꯒꯤ ꯃꯇꯝ ꯍꯥꯏꯕ ꯇꯥꯔꯦ ꯁ꯭ꯂꯤꯄꯤꯡ ꯔꯨꯇꯤꯟꯁꯦ ꯀꯃꯥꯏꯅ ꯇꯧꯋꯤ ꯑꯗꯨꯁꯨ ꯊꯝꯕꯤꯌꯨ
0: ꯑꯩꯒꯤ ꯑꯣꯏꯅꯗꯤ ꯑꯩ ꯉꯟꯅ ꯇꯨꯝꯕ ꯑꯗꯒꯤ ꯑꯃꯗꯤ ꯉꯟꯅ ꯍꯧꯒꯠꯂꯒ ꯑꯩꯒꯤ ꯅꯣꯡꯃꯒꯤ ꯇꯧꯗꯣꯔꯤꯕ ꯔꯨꯇꯤꯟꯁꯦ ꯂꯣꯏꯅ ꯈꯥꯏꯗꯣꯛꯑꯒ ꯂꯩꯌꯦ ꯉꯟꯇꯥꯅ ꯍꯧꯒꯠꯂꯒ ꯑꯩꯒꯤ ꯑꯣꯏꯅ ꯏꯁꯥꯁꯦ ꯐ꯭ꯔꯦꯁ ꯑꯣꯏꯊꯣꯛꯑ ꯃꯇꯨꯡꯗ ꯑꯩꯒꯤ ꯃꯦꯗꯤꯇꯦꯁꯟ ꯇꯧꯒꯗꯕ ꯑꯩꯒꯤ ꯏꯁꯥ ꯈꯔ ꯏꯁꯥꯒꯤ ꯐ꯭ꯔꯦꯁ ꯑꯣꯏꯖꯅꯕ ꯇꯧꯔꯅꯤ ꯑꯗꯨꯒꯤ ꯃꯇꯨꯡꯗ ꯑꯩꯁꯦ ꯄ꯭ꯔꯦꯛꯇꯤꯁ ꯇꯧꯔꯅꯤ ꯄ꯭ꯔꯦꯛꯇꯤꯁꯁꯦ ꯂꯣꯏꯕꯒ ꯑꯃꯨꯛ ꯈꯔ ꯕ꯭ꯔꯦꯛꯐꯥꯁꯠ ꯑꯩꯒꯤ ꯗꯥꯏꯠꯁꯦ ꯆꯥꯔꯒ ꯑꯁꯤ ꯆꯥꯔꯒ ꯑꯩꯁꯦ ꯑꯃꯨꯛ ꯉꯥꯏꯍꯥꯛ ꯃꯤꯅꯤꯠ 10 ꯑꯣꯏꯔꯁꯨ ꯑꯩꯒꯤ ꯔꯤꯀꯣꯚꯔꯦꯁꯟ ꯂꯥꯛꯅꯕ ꯑꯩ ꯔꯦꯁ ꯇꯧꯏ
1: ꯍꯣꯏ
0: ꯑꯗꯨ ꯂꯣꯏꯔ ꯃꯇꯨꯡ ꯑꯩꯒꯤ ꯂꯟꯁ ꯇꯧꯔ ꯃꯇꯨꯡ ꯑꯩꯒꯤ ꯇꯧꯒꯗꯕ ꯊꯕꯛꯁꯤꯡꯁꯤ ꯑꯩ ꯗꯦꯂꯤ ꯔꯨꯇꯤꯟꯁꯦ ꯑꯗꯨꯝ ꯈꯥꯏꯗꯣꯛꯑꯦ ꯅꯨꯡꯗꯥꯡꯗꯤ ꯑꯩ ꯑꯗꯨꯝ ꯉꯟꯅ ꯇꯨꯝꯃꯦ ꯍꯥꯏꯗꯤ ꯑꯌꯨꯛꯇ ꯑꯃꯨꯛ ꯉꯟꯅ ꯍꯧꯒꯠꯂꯒ ꯑꯩꯒꯤ ꯅꯣꯡꯃꯒꯤ ꯇꯧꯒꯗꯕ ꯗꯦꯂꯤ ꯔꯨꯇꯤꯟꯁꯦ ꯇꯧꯗꯣꯏꯅꯤꯅ
1: ꯑꯗꯣ ꯔꯗꯥꯃꯅꯤꯁꯦ ꯍꯧꯖꯤꯛꯁꯦ ꯃꯍꯩꯔꯣꯏ ꯑꯃꯁꯨ ꯑꯣꯏꯕꯤꯔꯤ ꯁꯥꯟꯅꯔꯣꯏ ꯑꯃꯁꯨ ꯑꯣꯏꯕꯤꯔꯤ ꯑꯅꯤꯁꯤꯒꯤ ꯕꯦꯂꯦꯟꯁꯁꯦ ꯁꯤꯗꯤ ꯀꯃꯥꯏꯅ ꯄꯨꯔꯤ ꯍꯥꯏꯕꯗꯨꯁꯨ ꯊꯝꯕꯤꯌꯨ
0: ꯄꯦꯔꯦꯟꯁꯦ ꯑꯗꯨꯝ ꯑꯩꯒꯤ ꯂꯥꯏꯔꯤꯛꯇꯁꯨ ꯑꯃꯗꯤ ꯁꯥꯟꯅꯕꯗꯁꯨ ꯂꯥꯏꯔꯤꯛꯁꯤꯁꯨ ꯋꯥꯠꯄ ꯌꯥꯗꯕꯅꯤꯅ ꯁꯥꯟꯅꯕꯒ ꯑꯗꯨꯝ ꯑꯦꯗ ꯇꯧꯋꯦ ꯑꯗꯨꯗꯨꯒ ꯈꯤꯇꯪ ꯁꯥꯟꯅꯕꯅ ꯔꯣꯝꯗꯗꯤ ꯈꯤꯇꯪꯗꯤ ꯍꯦꯜꯂꯦ ꯈꯔ ꯃꯥꯟꯅꯅ ꯆꯠꯂꯁꯨ ꯁꯥꯟꯅꯕꯅ ꯑꯃꯨꯛ ꯈꯔ ꯍꯦꯟꯗꯦ
1: ꯍꯣꯏ ꯑꯗꯨꯒ ꯃꯔꯨꯞꯅ ꯑꯟꯗꯔ 19 ꯋꯥꯔꯜ ꯕꯣꯛꯁꯤꯡ ꯐ꯭ꯌꯨꯆꯔꯁ ꯀꯞ 2026ꯇ ꯕ꯭ꯔꯣꯟꯁ ꯃꯦꯗꯜ ꯂꯧꯕꯤꯔꯛꯑꯦ ꯍꯥꯏꯕꯁꯤꯗꯤ ꯑꯩꯈꯣꯏꯒꯤ ꯇꯥꯕꯤꯔꯤꯕ ꯂꯤꯁꯅꯔꯁꯤꯡꯅꯁꯨ ꯉꯁꯥꯏꯗꯒꯤ ꯏꯕꯥꯅꯤꯅ ꯋꯥꯔꯤ ꯁꯥꯟꯅꯕꯁꯤꯗ ꯈꯪꯕꯤꯔꯝꯂꯒꯅꯤ ꯑꯗꯨꯕꯨ ꯑꯩꯈꯣꯏꯒꯤ ꯔꯦꯗꯤꯑꯣꯒꯤ ꯂꯤꯁꯅꯔꯁꯤꯡ ꯍꯥꯏꯖꯕ ꯇꯥꯔꯦ ꯃꯈꯣꯏꯅ ꯔꯗꯥꯃꯅꯤꯒꯤ ꯃꯔꯝꯗ ꯍꯦꯟꯅ ꯈꯪꯅꯕ ꯃꯔꯨꯞꯅ ꯌꯥꯎꯕꯤꯈꯤꯕ ꯃꯦꯠꯁꯤꯡ ꯑꯃꯗꯤ ꯐꯪꯂꯛꯈꯤꯕ ꯑꯦꯆꯤꯞꯃꯦꯟꯁꯤꯡꯒꯤ ꯃꯇꯥꯡꯗꯁꯨ ꯋꯥꯐꯝ ꯈꯔ ꯊꯝꯕꯤꯌꯨ
0: ꯑꯩ 2022다 ꯁꯕꯖꯨꯅꯤꯌꯔ ꯅꯦꯁꯅꯦꯜ ꯕꯣꯛꯁꯤꯡ ꯆꯦꯝꯄꯤꯌꯟꯁꯤꯞꯇ ꯑꯩ ꯄꯥꯔꯇꯤꯁꯤꯄꯦꯠ ꯇꯧꯕ ꯉꯝꯖꯈꯤ ꯑꯃꯗꯤ ꯖꯨꯅꯤꯌꯔ ꯅꯦꯁꯅꯦꯜ ꯕꯣꯛꯁꯤꯡ ꯆꯦꯝꯄꯤꯌꯟꯁꯤꯞ ꯔꯣꯍꯇꯛꯇ ꯇꯧꯕ ꯃꯇꯝꯗ ꯑꯩ ꯒꯣꯜ ꯂꯧꯕ ꯉꯝꯖꯈꯤ ꯑꯃꯗꯤ ꯌꯨꯠ ꯈꯦꯂꯣ ꯏꯟꯗꯤꯌꯥ ꯕꯣꯛꯁꯤꯡ ꯆꯦꯝꯄꯤꯌꯟꯁꯤꯞꯇ ꯑꯩ ꯒꯣꯜ ꯂꯧꯕ ꯉꯝꯖ�ꯤ ꯑꯃꯗꯤ ꯖꯨꯅꯤꯌꯔ ꯑꯦꯁꯤꯌꯥꯟ ꯕꯣꯛꯁꯤꯡ ꯆꯦꯝꯄꯤꯌꯟꯁꯤꯞ ꯖꯣꯔꯗꯥꯟꯗ ꯄꯥꯡꯊꯣꯛꯈꯤ ꯃꯇꯝꯗ ꯑꯩ ꯄꯥꯔꯇꯤꯁꯤꯄꯦꯠ ꯇꯧꯖꯈꯤ ꯑꯃꯗꯤ ꯇ꯭ꯔꯦꯅꯤꯡ ꯀꯝ ꯀꯝꯄꯤꯇꯤꯁꯟ ꯆꯩꯅꯥꯗ ꯄꯥꯡꯊꯣꯛꯄꯗ ꯑꯩ ꯒꯣꯜ ꯂꯧꯕ ꯉꯝꯖꯈꯤ Under-19 World Boxing Future Cup 2026 Thailand을 방송한 마당다 아이 브론즈 메달을 방문한 적이 아마도 아이는 한때 이한한의 유스 타자를 본 마당다 내신 유스 내신 복싱 챔피언십 아산다 방송한 마당다 아이 실버 메달 아마도 most promoting 방문한 적이
1: ꯐꯪꯕꯤꯔꯛꯏꯕ ꯑꯦꯆꯤꯞꯃꯦꯟꯁꯤꯡ ꯁꯤꯒꯤ ꯃꯇꯥꯡꯗ ꯇꯥꯕꯗꯁꯨ ꯌꯥꯝꯅ ꯅꯨꯡꯉꯥꯏꯖꯩ ꯑꯩꯈꯣꯏꯒꯤ ꯇꯥꯕꯤꯔꯤꯕ

0: 군강기 도름답이 리브싱부 한번먹다따라암노 옥제리 구름제리 이슬리비머시 욕비르클레
1: 욕자락리 다돈
0: 나봉 피다 다제리 피다솜들랭신시
1: 파니파니 다돈
0: 이슬리비머시시 농마이징루밋니 타시기 오음수바 농마이징루밋 오이버니나 아이코기 군강기 도름다 응시 가리하이리 롱미나 도름마시다 와바가이 기다짓 어왕드기 마잉범 잉오바 롱미에시가 나봉가우나드나 와리와타이 샤바 탐제리 도름부톡바나 라이전더 증탐니 아두막부 더롱기 아한바시디 허독저보 오이나 하시나망골 자오나 석바 모이랑바르바 마땅나 모이랑강레롤다 ngaanba 마시하나 타미나시
1: 타미나시 다톤

0: 건강히 다룸 따비레이.
1: 하이 돈바.
2: 있지.
1: 난기 50% 디스카운트 피버 레스토 포키몬 팍토. 로이디 하이네 카마이 토리노.
2: 로이디 가다이 되기노다. 아두가 이시는 네 50% 할도 50% 극드네테 50 to 60% 이 오퍼 피리세. 아두가 스톡도 레이트가 수네. 혹시 아두막 북독실라가 디스카운트 아두막도 아둠 피부기 구동 잡으실 레이브니.
1: 하이비디.
2: 하이비디네. 가나고마 마나마차기 루홍보기 온포트 오인 합세닝바 루홍거드비디 마탐 크라와리바. 나트가 융기 더카르 오이베도. 혹시 막 북독실라가디 타 크라기 ꯇꯨꯡꯗ ꯑꯣꯏꯔꯁꯨ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 ꯑꯣꯏꯅ ꯑꯆꯧꯕ ꯗꯤꯁꯀꯥꯎꯟꯠ ꯄꯤꯔꯤꯕꯁꯤꯒ ꯂꯣꯏꯅꯅ ꯑꯗꯨꯃꯛ ꯐꯪꯒꯗꯣꯏꯅꯤ ꯍꯥꯏꯕ.
1: ꯑꯗꯨꯗꯤ ꯏꯅꯦꯒꯤ ꯃꯆꯥꯅꯨꯄꯤꯒꯤ ꯂꯨꯍꯣꯡꯕꯒꯤ ꯍꯥꯏꯕꯗꯣ ꯔꯦꯁꯇꯣ ꯄꯣꯀꯤꯃꯣꯟ ꯄꯥꯛꯁꯤꯗ ꯍꯥꯏꯕꯅꯤ. ꯍꯧꯖꯤꯛꯃꯛ ꯕꯨꯛ ꯇꯧꯅꯅꯕ ꯍꯥꯏꯕꯤꯔꯨꯔꯒꯦ.
2: ꯍꯣꯏꯁꯦ ꯔꯦꯁꯇꯣ ꯄꯣꯐ ꯃꯦꯇ꯭ꯔꯦꯁ ꯃꯤꯌꯥꯝꯅ ꯍꯦꯟꯅ ꯈꯪꯕꯤꯔꯦ. ꯍꯤꯞꯄꯗ ꯍꯛꯆꯥꯡꯗ ꯌꯥꯝꯅ ꯀꯝꯐꯣꯔꯇꯦꯕꯜ ꯑꯣꯏꯕ ꯃꯣꯝꯄꯥꯛꯅꯤ. ꯁꯤꯜꯚꯔ ꯖꯨꯕ꯭ꯂꯤꯒꯤ ꯑꯣꯐꯔꯁꯤꯡ ꯑꯁꯤ ꯑꯗꯣꯝꯁꯨ ꯁꯣꯏꯗꯅ ꯂꯧꯕꯤꯍꯧ. ꯉꯁꯤꯃꯛ ꯂꯦꯡꯁꯤꯟꯕꯤꯔꯛꯁꯤ ꯄꯦꯅꯥ ꯁ꯭ꯇꯣꯔ.
3: ꯀꯩꯗꯧꯔꯒꯦ ꯇꯥꯃꯣ? ꯑꯗꯨ ꯑꯃ ꯊꯥ ꯁꯥꯔꯝꯃꯤꯗꯨꯕꯣ?
4: ꯈꯪꯗ꯭ꯔꯦꯗ ꯇꯧꯔꯤꯁꯦ. ꯏꯆꯥ ꯑꯅꯤ ꯂꯩꯕꯗꯨꯁꯨ ꯑꯃꯅ ꯀ꯭ꯂꯥꯁ 10 ꯑꯗꯨꯒ ꯑꯃꯅ 12 ꯍꯥꯏꯗꯣꯔꯛꯄꯗ ꯌꯥꯎꯔꯛꯂꯦ. ꯑꯗꯨꯒ ꯁ꯭ꯀꯨꯜ ꯀꯣꯂꯦꯖꯁꯦ ꯀꯔꯝꯕꯅ ꯐꯗꯣꯏꯅꯣ ꯈꯜꯂꯝꯂꯤꯕ? ꯇꯝꯒꯦ ꯍꯥꯏꯗꯅ ꯇꯝꯍꯜꯂꯗꯤ ꯖꯣꯕ ꯄ꯭ꯔꯣꯁꯄꯦꯛꯁꯨ ꯈꯜꯂꯝꯂꯤꯕꯅꯤ ꯇꯧꯔꯤꯁꯦ.
3: ꯑꯉꯥꯡꯅꯗꯤ ꯀꯔꯤ ꯇꯝꯅꯤꯡꯂꯤꯅꯣ?
4: ꯑꯉꯥꯡꯒꯤ ꯋꯥꯗꯤ ꯏꯟꯖꯤꯅꯤꯌꯔ ꯑꯣꯏꯅꯤꯁꯤꯅꯤ ꯂꯩꯔꯤꯁꯦ. ꯑꯗꯨꯗ ꯆꯪꯒꯗꯕ ꯁꯦꯜ ꯃꯌꯥꯝꯗꯨꯒ ꯈꯜꯂꯝꯂꯤꯕꯅꯤ.
3: ꯍꯥꯏꯃꯥ ꯑꯗꯨꯒꯤꯕꯨ ꯀꯩꯗ ꯋꯥꯔꯤꯅꯣ? ꯏꯟꯖꯤꯅꯤꯌꯔ ꯑꯣꯏꯒꯦ ꯍꯥꯏꯔꯕꯅꯤꯅ ꯁꯦꯜ ꯏꯆꯪ ꯆꯪꯗꯅ ꯇꯝꯕ ꯌꯥꯕ ꯑꯃ ꯂꯩꯔꯤꯁꯤꯗꯤ ꯌꯥꯝ ꯂꯥꯞꯅ ꯊꯤꯔꯨꯗ꯭ꯔꯁꯨ ꯑꯀꯥꯝꯄꯥꯠꯇ ꯂꯩꯕ ꯅꯦꯂꯤꯠ ꯏꯝꯐꯥꯜ ꯍꯥꯏꯗꯅ ꯏꯟꯁꯇꯤꯇ꯭ꯌꯨꯠ ꯑꯃ ꯂꯩꯕꯅꯦ, ꯇꯦꯟ ꯂꯣꯏꯔꯕ ꯑꯃ ꯌꯥꯎꯔꯤꯕꯗꯣ. ꯑꯗꯨꯅ ꯗꯤꯄ꯭ꯂꯣꯃꯥ ꯏꯟꯖꯤꯅꯤꯌꯔꯤꯡ ꯇꯝꯍꯜꯂꯣ, ꯑꯗꯨꯒ ꯑꯗꯨꯝ ꯃꯈꯣꯏꯗ ꯃꯈꯥ ꯇꯥꯅ ꯕꯤꯇꯦꯛ ꯁꯦꯀꯦꯟ ꯌꯔꯗ ꯇꯝꯊꯔꯒ ꯑꯦꯝꯇꯦꯛ ꯐꯥꯎ ꯂꯣꯏꯁꯤꯟꯕ ꯌꯥꯔꯅꯤ. ꯑꯗꯨꯗꯁꯨ ꯅꯠꯇꯅꯅꯦ, 12th ꯂꯣꯏꯔꯕꯗꯨꯅ ꯗꯥꯏꯔꯦꯛ ꯕꯤꯇꯦꯛꯇ AIML ꯇꯝꯕ ꯌꯥꯔꯦ, ꯑꯗꯨꯒ ꯃꯥꯁꯨ ꯑꯗꯨꯝ ꯑꯦꯝꯇꯦꯛ ꯂꯣꯏꯁꯤꯟꯕ ꯌꯥꯔꯦꯗꯅ.
4: ꯑꯗꯨꯗꯤ ꯌꯥꯔꯦꯅꯦ. ꯂꯥꯞꯁꯨ ꯂꯥꯞꯇ꯭ꯔꯦ, ꯍꯦꯛꯇ ꯔꯦꯖꯤꯁꯇꯔ ꯇꯧꯁꯤꯜꯂꯨꯔꯒꯦ.
3: ꯁ꯭ꯀꯦꯗꯨꯜ ꯀꯥꯁ ꯑꯃꯗꯤ ꯁ꯭ꯀꯦꯗꯨꯜ ꯇ꯭ꯔꯥꯏꯕꯀꯤꯗꯤ ꯀꯣꯔꯁ ꯐꯤꯁꯦ ꯐ꯭ꯔꯤꯅꯤ. ꯗꯤꯄ꯭ꯂꯣꯃꯥ ꯏꯟꯖꯤꯅꯤꯌꯔꯤꯡꯒꯤ ꯂꯥꯁ ꯗꯦꯠ ꯍꯟꯗꯛ ꯃꯦ 10ꯗ ꯑꯣꯏꯕꯅꯤ, ꯑꯗꯨꯒ ꯕꯤꯇꯦꯛꯀꯤꯗꯤ ꯂꯥꯁ ꯗꯦꯠ ꯍꯥꯏꯗ꯭ꯔꯤꯕꯅꯤ. www.nelit.ac.in ꯆꯪꯂꯒꯅꯦ ꯑꯣꯟꯂꯥꯏꯟ ꯔꯦꯖꯤꯁꯇ꯭ꯔꯦꯁꯟ ꯌꯥꯔꯕꯅꯤ, ꯅꯠꯇ꯭ꯔꯒ ꯅꯦꯂꯤꯠ ꯏꯝꯐꯥꯜꯒꯤ ꯑꯣꯐꯤꯁꯇ ꯆꯠꯂꯒꯁꯨ ꯔꯦꯖꯤꯁꯇꯔ ꯇꯧꯕ ꯌꯥꯗꯣꯏꯅꯤ. ꯅꯦꯂꯤꯠꯇ ꯑꯗꯨꯝ ꯄ꯭ꯂꯦꯁꯃꯦꯟ ꯂꯥꯛꯄꯅꯤ, ꯃꯈꯣꯏ ꯑꯉꯥꯡꯁꯤꯡ ꯊꯕꯛ ꯐꯪꯅꯈ꯭ꯔꯕꯅꯤ ꯃꯃꯥꯡꯊꯛꯇ. ꯄ꯭ꯂꯦꯁꯃꯦꯟ ꯂꯥꯛꯄꯗ ꯑꯗꯨꯝ ꯆꯪꯅꯈꯤꯗꯣꯏꯅꯦꯃꯤ.
4: ꯑꯗꯨꯗꯤ ꯑꯗꯨꯅ ꯐꯗꯧꯔꯦꯍꯦ. ꯑꯩ ꯁꯤꯗꯝꯇ ꯀꯜꯁꯤꯜꯍꯧꯔꯤꯈꯤꯒꯦ, ꯃꯥꯡꯍꯟꯕ ꯌꯥꯗ꯭ꯔꯦ ꯃꯇꯥꯡ ꯑꯁꯤ ꯌꯧꯔꯗꯤ.
3: ꯑꯗꯨꯅꯤ ꯑꯗꯨ.
4: ꯑꯩ ꯆꯠꯂꯦꯀꯣ.
3: ꯊꯦꯡꯕꯨ ꯊꯦꯡꯃꯜꯂꯕꯅꯤꯀꯣ.
5: ꯂꯧꯃꯤꯒꯤ ꯅꯨꯡꯉꯥꯏꯔꯕ ꯄꯥꯎꯖꯦꯜ, ꯋꯦꯁꯇꯔꯟ ꯁꯤꯠꯁ ꯀꯝꯄꯦꯅꯤꯒꯤ ꯍꯥꯏꯕ꯭ꯔꯤꯗ ꯐꯧꯗꯤ ꯍꯦꯔꯤꯇꯦꯖ 4005 ꯊꯥꯕꯤꯗꯨꯅ ꯆꯥꯊꯣꯛ ꯂꯩꯕ ꯂꯧꯃꯤ ꯑꯣꯏꯕꯤꯌꯨ. ꯃꯃꯥꯡ ꯆꯍꯤ ꯃꯥꯏ ꯄꯥꯛꯅ ꯆꯥꯡꯌꯦꯡ ꯇꯧꯈ꯭ꯔꯦ ꯍꯦꯔꯤꯇꯦꯖ 4005, ꯅꯨꯃꯤꯠ 193 195 ꯐꯥꯎꯕꯒꯤ ꯃꯅꯨꯡꯗ ꯂꯣꯛꯄ ꯌꯥꯏ, ꯃꯆꯥ 50 90 ꯐꯥꯎꯕ ꯄꯣꯛꯏ. ꯒ꯭ꯂꯥꯁ, BLB ꯑꯃꯁꯨꯡ ꯐꯣꯜꯁꯃꯠ ꯇꯥꯒꯟꯗꯦ, ꯃꯔꯨ ꯌꯥꯝꯅ ꯆꯪꯅ ꯁꯥꯠꯂꯤ, ꯐꯧ ꯆꯔꯣꯡ ꯃꯁꯤꯡ ꯌꯥꯝꯅ ꯀꯨꯡꯅ ꯄꯥꯜꯂꯤ, ꯆꯥꯊꯣꯛ ꯌꯥꯝꯅ ꯂꯩ, ꯆꯥꯛ ꯊꯣꯠꯂꯤ, ꯃꯍꯥꯎ ꯂꯩ. ꯁꯣꯏꯗꯨꯅ ꯊꯥꯕꯤꯌꯨ ꯐꯥꯎꯗꯤ ꯍꯦꯔꯤꯇꯦꯖ 4005, ꯐꯪꯐꯝ ꯍꯥꯏꯁꯄꯤ ꯀꯩꯁꯥꯝꯄꯥꯠ ꯑꯃꯁꯨꯡ

0: 봉봉 워클리엄 칼라마니 카레수거 두고 땀지게 도는
1: 그도 담스리바 이세시부세이석리바 런빌통나 이세시기 세링바마디 세랑바나 아르켈라스골생

0: 땅 총재지 자 이신가 자들이 매담 보러감지다 강원근의 시기 본인 보감 라포지다 시기 설하는 야들이님이다 이자로 신자들이
1: 어 자들로 이드리바 동아디 통인 딱비니까 양농아이제 힌장 아홉수 자비로 로이선비라가 아동기 세수 구돌 담자락 레게 마얀 뿐나 담이나르세두디
0: Lan,
1: you look at the old guy, no tower, the father, and I'm young. I'm

0: 두가 자지뭐이디두먹을것보다기그린티시디아둠싱가사버거푸트는음타메오토매틱머신다애니타임다아둥가시디그린티닭보기까나버디아진드기나망통바오기문웅들레이바캔처르시퉁한다벙암미에세마시우직사이언티스트인프루브드마두나수뭐얌망종나나마시기챤에비실레람바니에나칼리아다
1: 아니포르기그린티카라
0: 하이
1: 그미카라나얌디타다바시바우시모이쿠드나둠백도르가타바세재판요위하이
0: 아타밍롱기마루에나나이트해즈갓잇스온푸드밸류앤더메디시널밸류올소아도마인타위나우지기락바칸지데아나가사키기시마기오몬포카이브자가이엥에시기바망할리바푸나몽기엥에
1: 아푸드바나얌브라타오기네얌브라카마인타
0: 타오기슈야오야두가아아푸드바마나마싱마두드나타나나바우바아힝바나시차이우지기시다동안나아아마실레마두자파니스트레디셔널로이바
1: 아힝바시퐁힝힝바
0: 퐁힝힝바니트레디셔널로이바아디사마약차저리마두다아피시타레코코이콩라이젤팜비시니코마디테블케탕네엠바왕부나티상나모이스타일루데셈바니마다피잉우부타나파레잉도르가마기마기팜팜마얌시다
1: 구둑어머롱왕바
0: 구둑어머롱돔왕가니마다차나부마텔마얌시탐바기마농다어지기나시아지이가위나아틱뿐이고부라아틱나시코이나아뱅바타락마차기타입아두마이나야얌픽뿐이티마야이웨나둠차위마시운다하프가디러워틱바가시요리네마루마나요부시마시토르탐미아두가모이자파니스기트레디셔널드링크사키유시아리리마차르카지깍다니마시로이예리아레기디춤차바호르프간시다후시기나틱부시마시모이나하나슬라이시토부자니가아힝부시마푸모이마미카타루토루팡임니다마시힝나차게도리니아다나아티엑바두힝나차베시와칼시다누가이따범주파우예두가모이나삐리베시차베야르미기챤나비니마시디코코인바타바니시샤나파우
1: 카리카리카리디차이톰농카이카이
0: 카림티야우디아다모이나차베시하피이잉사기샤키카직땅모이기트레디셔널드링토로인탁나레드나코아이코슈둠타이아데기디호지키아지시모이나로브다소프스틱투세이도아두나로브가다모이시테하나슬라이스토르자니아두운두다푸토르이가독방가나띠마두모로아메빠아메야우리니마두다남마가모시차기마다디아아코슈영범독번이나모이나또부드숨뚜미니이행가로컬레마치다마슬라이스토아두가호지키모로아메빠도마다루빠가차바다마하우시아둠토러레블로이한국에비시도용레띠코이나가진가띠코코시아이데나코아
1: 가진
0: 힝나자바도마두기마하와두마이나토레두나한국에비도마디망그레아리가누가이번주파위쇼시기챤네비시나아힝버자판드자이에세후지기나두기와니아테이나나띠다this is a special variety 나두기마밍나아지코위
1: 야도가코이가모이가마나바다코이쇼이붐자이다나
0: 호이
1: 모이시쇼이붐자이더기하와이자라코인사리스마이나모이쇼퍼멘데션다로가자이헤메마타이시디탱나비라쿠라
0: 탱나레이아두부아코이가가르케니난바사이언티픽오이바하이지닉오이부디모이니얌헤리아코이쇼이붐아코이니자리부몽신나띠모이기쇼이붐두디깡니아두가코나통음다이다모이기프리퍼레이션기몽두디레이가두가코이쇼이붐수마인데뱀부슈라이버기와니퍼멘터가탐바두모이스타일케네이헤나사이언티픽오이바센테션다카리헤나어드밴스오이바푼먹둘레두가사이기아하와이자르군베세모이쇼차부두마텐카라아두우레이프리퍼레이션케나바니나마하우디케네이아다콰이데기누아이바마디모이기트레디셔널디세시락부마탐디디코이기모이기세바토리시코이슈스와이다마얌터르칸데디메테이누피미샤싱파니엑셀런코토부슈마이나모이기키모노와이바드레스투마시데로이네토르가오노홍나나나마데기디미라이푸누묵시모이단도보통쿠룸비시쿠르고다쿨라가마시로이네토네야두나

0: 그 쇠돌이 지금 오늘에 있고. 마대기 아이는 마도 강릉들 숨 한각 받기 멤버시 뭐는다 뭡니까? 짜막이 뭐는다 머푸드라니 빠는 누삐니 하이. 마두다 뭡게 하는 거 그래. 아이 형이 가리기는 누삐잉 학다고 이리바 누빠야 묘드리셰. 마두다디 누가이럭 범주 버리 뭐 익스플레이션다. 어 누빠나 가라 파도 이. 거기 사이다 동네리시 누빠디 페샤시 나르가 숨 루이토미 되는 거. 그 삼동들아 그 굴롱들아 그 루이토미 해봐. 아두기 비방두다 뭐이 슈토르미네. 아들은 뭐야 이. 샤기 타벅시디 용기 이마이비엔 징데 신내버는 그래 해는 섹셀리코에. 마시디 월기 페노멘은 아무부 외르미네. 누피네 그래 섹션비시. 아두나 뭐이
1: 마두다. 98%
0: 자메 멍도 마르푸드라니 빠는 누피. 아자메 멍도 누파 아니니 하기야리. 아드네디 뭐이 마이 박보드 누피나 마신이 해버 신이
1: 그래 포티 포트웨이 마이 코프레시.
0: 시기 코프레시티 야는 낙는 누가 이거 파워리디 뭐이 모로 아수보 부톡보다기나 텔레비전제 시바우시 호지기 코퍼티브신 로인토웨 코퍼티브시기 컬렉션 센터 마얌레 유 에브리 하우스 이즈 유닛 오브 디 인더스트리 유 뿌나막시 인더스트리기 유닛 아모에 아두나 유도 모로 크라부톡보 강부수 모로 아수보시 떠르가 모로 아수보도 모이 데몬스트토리 야크르슈 레리 릴리 마샤 아초바 마야웨네 차오바 아니 몸은 동안 동안하다가 아니 용덕이 핵딱까이 너무 부족보세 마시 오직이 코오퍼티브 상스탄신의 로이나 마두 신는 보호네요 아두나 텔레비전기 난기 소니 파니 파나 소니 카인 토리 메암시디 코오퍼티브 에두기 멤버싱 아두나 마용 메움데 어셈블링 시 토리 과 마이마이 컴퍼니 두가 마리레나가 아두나 컬렉션 센터 디스트리뷰션 센터 디스트리뷰션 센터 시 짬하게 양케이 움도이 레르미 디스트리뷰션 센터에서 마시 코이다 하르게디 슈퍼마켓 아무맘니
1: 디스트리뷰션 제나
0: 디스트리뷰션 기 센터 아무맘나 아든디 코오퍼티브 투 더 사이 미 락 마판 갈싱 움부드라나 멤버 웨버기 마토우시 홀 요코하마시 코오퍼티브 시나로 인 파이르메
1: 나니 포탐박 키 시마 로이나 콘 그레
0: 로이나 콘 그레 코오퍼티브 아마타
1: 아마타
0: 아두나 코오퍼티브 기 무크메나 시 마시 칼한 바타나 समाज सी थोंग माना दबा लायर बक कौन बगी लंबी ऐसे है सिद्ध सिस्टम हम ओएगनी मधु जापान न प्रूफ तो ये तो विदाउट कोऑपरेटिव समाज में सिंगल पे यार हुए ऐसे है मशी चौकल बस समाज सी दा तोंगन तोंगन बो मागी मल्टीनेशनल कंपनी की ना खुन्ब कया लीजिए बट कोऑपरेटिव ऐसी की असिंग बो मूवमेंट्स है मशी जापान तो हो रही बो मागी लोकल सिचुएशन दुगे चाना ना लेरी बो मिता सिंह दुगी मेंटालिटी माइंडसेट मुगी लेजरी भी सिंचारिटी पुनः मक्तु ये गा जापान की कोऑपरेटिव से अमत तरे स्टार ताऊदे अमत तो फेल होई थी मशीशु अनुभव परा अमन नहीं है ना यार मणिपुर की प्रजाते तमजनिंगी

이마 이빠기 마사이골다 아키 야캉레이다나 진중도나 사나자링의 칼루데 잉티나바 잉나바 하이바무수 레람가니 진타락리바 분치기 이젤라시다 통루가니 돌반가야다 짜키가니 농마디 라브나 눙시라바 발림판타오기 상가이 타독두나 아두부 분시나 레리바 마카이 이마 이빠기 타닐 오이두나 분시 쭉바 난자기

메가헤르츠 드라마 고홈 다스마 다스 독자리바 FM 상하이 채널게 누미당게 토론 파링에 돕나 다비리버시 하우직 봉파마스당 보드나 락지리 게이트게 쿠도 토론마스게 쿠돌게 한바다 다비리시 레타마게스카 세스피스게 나이톤 콘젤다 세이마 쿠돌담자리 다비시